주 리자왕씨 사크라가스 이마타카이시 두다왕 이마 아흐만 이마타피소이만주 비로 이시 아스왕 오구비카망씨 비마 아스카 골케 카스카 카일카 아와타라스카 파차시 아부라나이티아 아부라나이티아 비로스마소 오로코라스 카이키타 카바차망 와테흐만타 주라이쿠리아이타 시누추스 차이사투 파차시 브랑칸쿠아리 Sudiamos a nacer.